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국가문물국이 2025년 전국 박물관 사업 발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박물관은 7,188곳이며 무료 개방 비율은 91%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만 5천 개의 전시회가 열렸고 58만 3천 회의 교육 활동이 진행됐으며 관람객 수는 연인 수로 15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10여 건의 문물 해외 전시와 240여 건의 해외 문물 국내 전시가 개최됐으며 이는 4대수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초대석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특히 신시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졌으며 주변에 입각하고 일대일로를 포괄하며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이 초보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볼 때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구 동반자와의 상품 관세 수준이 대폭 낮아졌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리행하는 기초에서 협정에 따라 서비스업이 개방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으며 기존 약속 부문의 개방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유무역구의 규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유익한 시도를 하였는데 단판 분야의 범위를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면에까지 확대하여 규제 단판과 규제 협력을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데서 영활성과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고 협력의 모델을 혁신하여 협력 파트너의 지원을 얻었고 개방과 포용, 균형과 호혜 등 협력 리념을 제기하여 협력 파트너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며 대외 개방은 중국 발전의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려면 대외 개방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적인 원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제 고표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정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정부 조달 등 시장 접근 분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 분야에서 환경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변경 후속 조치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여 자유무역구 건설의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연동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제개혁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도록 추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중국이 시대의 발걸음을 성큼 따라잡도록 했습니다. 개혁개방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체계적인 장애가 있고 중점 분야의 개혁에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을 심층적으로 접목시키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혁, 발전, 혁신에 대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에 강대한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경제무역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연간 지역경제일체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자유무역 배치가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경제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체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의 재구성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고수준의 자유무역구가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글로벌화 발전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 재구성에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그것을 선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 무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 등 네 가지 면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고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기재적 보장을 제공해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제와 국내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잘 복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 꽃피는 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회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교육회와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박회는 처음으로 APEC 경제체 전시구역을 신설했으며 총 6,312개 참가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12만 점 이상의 우수 문화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우수 문화산업 자원을 집결한 이번 문박회는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심수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전시장은 3개의 종합관과 5개의 전문관 등 총 8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종합관은 문화산업종합관 ABC관으로 전문관은 패션 아트관, 글로벌 문화무역관, 문화전승혁신관, 광동향항오문 광역도시권 문화산업혁신관, 문화과학기술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전시관 내에는 34개의 세부 전문 전시구역이 마련됐으며 약 300개의 전시업체가 첫 공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PEC 경제체 전시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 성과에 중점을 두고 특산품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상품, 지역특색 음식 등을 집중 전시해 아태 지역 문화교류 협력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박회에는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45개 국가와 지역에 148개 기업이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지질국과 중국 지질대학 전문가팀이 명하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규모가 가장 큰 룡강류 공룡 발자국 화석군, 륙반산 백련자 발자국군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륙반산 지역의 롱덕현에 있는 한 650평방미터 규모의 가파른 암벽에는 1억 1천만 년 전의 공룡 발자국 245개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속된 발자국은 117개이며 나머지 124개는 고립된 발자국으로 흩어져 분포하여 최소 9개의 이동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북부 지역의 전기 백악기 룡강류 공룡의 다양성과 행동습성, 고생태 환경 연구에 귀중한 실물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천전부가 지도하고 연변 인민출판사가 주최한 정률성 연보 출간식이 일전에 제3기 동북도서거래박람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률성은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의 작곡가이며 군가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정률성 연보는 시간과 주요 시간을 축으로 삼아 정률성의 학창시절, 성장과정, 혁명사업,

등으로 서사에 무게감을 더한 이 책은 정률성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년대기적 연구와 더불어 출판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료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 문화적 가치까지 겸비해 음악사와 당사, 지역 역사 연구를 위한 권위 있는 참교 자료로 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과 홍색문화 전승, 민족문화 부흥을 위한 경전적인 독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중심의 2026년 제1기 무형문화유산 공개 수업이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공익성 무료 강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현장은 학습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강 첫날 해금과 가야금, 농악 장단, 전통무용 등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여러 반급에서 해당 항목의 전승자로부터 기초기법과 자세, 박자 등 조선족 전통예술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수업은 7월까지 진행되며 체계적인 무료 교육을 통해 조선족 전통음악과 무용 지식을 보급하고 잠재적인 전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문화적인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교육으로 전승하고 전시를 통해 보호의식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무형문화 보호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 보호중심은 앞으로도 공개 수업을 충실히 운영해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프로리그의 치열한 경쟁부터 사회축구의 열띤 대결, 활발히 펼쳐지는 청소년 대회에 이르기까지 2026년 연변의 축구대회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전민이 참여하고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그라운드 향연이 축구의 고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저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소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

북성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은 상권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때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애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의 동남쪽 강변에 우뚝 솟은 봉황탑과 고성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광제문 성루, 도심의 서허공원에 자리 잡은 함병루 등 부기수의 문물이 조주의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조주의 많은 문물 중 시대별 특징을 한 몸에 모은 개원사와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제교가 조주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제교 서쪽의 광제문 성루는 조주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제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제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주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계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주의 독특한 인문 경관을 형성하며 조주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주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주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과 한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주 고성 동쪽의 한강기슭,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주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4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부 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더간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부 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주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주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주 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주의 현악과 사당 음악, 고악, 그림 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문화초대서 오늘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롱한 야광빛으로 빛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 줄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집니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춰 상모 춤꾼들이 어우러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갑니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과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박일권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박일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입니다. 1987년 화룡시 북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일권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난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박일권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해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에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일권은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할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박일권의 이 고백은 중요한 진정한 역경은 외부의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일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9년 10월 박일권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웨딩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은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상일은 젊은 박일권의 처지를 알게 된 후에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박일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일권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일권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설명절 기간의 풍경구 공연이었는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해야 하는 힘든 첫 무대였습니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쥔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박일권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췄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이도 기술을 자체로 도전하고 익혔습니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한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 몸과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박일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2011년

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일관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일관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객석 관객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됐습니다. 그 후 중앙 텔레비전 방송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 플러스 1, 활락 영웅, 나 음력설 야회에 오를 것입니다. 황금 100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허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악 채널 민가 중국과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무료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일관의 예술적인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대학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 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2013년 같은 대회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인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박일관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룡정시 문화관 입시시험에 통과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일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의 혁신에 있습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에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의 혁신적인 개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일관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5.1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로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이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일관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자 연합회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원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 박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박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박일권의 상모춤이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혁신과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그의 계속되는 도전이 기다려집니다. 이상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주석의 초청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올해 전년에 식량 풍작 토대를 다지고 향촌지능의 초석을 구축하게 됩니다.
1: 광동성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고 귀주성이 고품질 발전으로 전체 국민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 귀환 캡슐이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초청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6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말고 좋은 밭과 좋은 품종, 좋은 기계, 좋은 방법의 통합적인 효율성을 촉진하며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마 시기에 각지 각 부문은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여름 수와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작업을 추진해 년간 량곡 풍작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향촌지능의 초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자리로 집중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밀 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연질 및 제1현인 하남성 신양 회빈현의 밀밭에서 수확기가 전력으로 다해 밭을 오가고 있습니다. 황금빛 밀알이 곡물 하역통을 따라 분출돼 안정적으로 곡물 운반차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경의 운전사 강홍빈은 지금 모두 고표준 농경지여서 수확이 비교적 쉽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60 내지 70물을 수확할 수 있고 짚은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 밭에 되돌릴 수 있게 비교적 깨끗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야근까지 하면서 한무가 성숙되면 한무씩 수확합니다. 여름 양곡은 우리나라에서 연중 수확하는 첫 번째 계절 양곡으로 90% 이상이 겨울밀입니다. 현재 서남부와 호북의 밀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강한 비 날씨의 영향으로 호북의 밀 생산 지역의 밀 수분이 높아져 건조가 어렵습니다. 곡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는 밀 건조와 저장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여 여름 량곡이 알곡으로 저장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북성 상양시 상주구의 한 곡물 건조 봉사소에서 책임자 장호는 농가들이 곡물을 팔러오면 모두 접수해 24시간 밤낮으로 건조함으로써 밀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5월 20일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5월 21일부터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일 건조량은 120 내지 150톤에 달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을 시종 일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차 당대 보고에서 총서기는 전방위적으로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18억무의 경작지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며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대사를 마음에 품고 각지는 전력을 다해 수확을 서두르는 동시에 여름 파종과 여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신이시 마릉산진 진두촌의 용묘기지에서는 자동화 파종 라인이 전력을 다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 농민인 리몽은 이전에는 농민들이 일이 익히기를 기다리느라 최적의 벼 모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AI 집사를 통해 밀 파도와 변모 사이에 매끄러운 연기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몽은 지금 휴대폰의 위치와 밀 품종을 입력하면 농업 대모형을 통해 시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대모형은 현재 이 밀은 6월 8일 전후로 약 3일 정도 최적의 성숙기에 도달해 수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이 모델이 있음으로 하여 마치 밀과 벼를 위해 화상회를 열고 언제 교대할지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는 전년 풍작의

0: 기반을 더 잘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료농 반산의 고표준 논밭에서 이양기 4대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변모들이 완전한 흙덩이와 함께 논밭에 꽂히면서 한 줄 한 줄의 얼룩색이 정연하게 펼쳐집니다. 현지 합작사 생산부 정국빈 부장은 이 같은 신형 이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완묘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모는 뿌리가 단독이고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완묘기는 없습니다. 오전에 모내기를 하면 내리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논에 곧바로 새끼개를 풀 수 있습니다. 새끼개를 7일 내지 10일 정도 앞당겨 풀면 일찍이 허물을 벗고 일찍이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 좌우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구식 이양기에 비해 벼 생산량은 100근에서 150근 좌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흑룡강 흑하시에서는 2,800만 모 량곡 파종 작업이 전면 마무리되면서 현재 대면조 논이 잇따라 경작지 관리의 관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강서성 신회에서는 50여만 모 올뼈가 이삭을 패는 시기에 들어섰기에 병충해 예방통지와 경작지 관리보호과업이 긴박합니다. 현지 농업기술자들은 지능충해 관측설비에 의해서 경작지의 과학적인 관리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수구 농업식량관리국 직원 류례는 설비는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최근 비행량 상황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량이 비교적 많으면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침습을 주의할 것을 농가들에게 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유수구 병충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설비는 또 병충해 약을 뿌리는 시기에 정확한지도 립종할 수 있습니다. 량곡 창고가 가득 차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의 요강은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1조 4,500억 군 좌우에 도달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편입했습니다. 동부 흑토지에서 황하, 휘하, 해하 주요 생산구와 장강류역까지 광활한 논에서는 사람들이 다망이 보내면서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더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1: 광동성과 귀주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을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광동성은 경제건설 중심 업무와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개혁, 개방, 혁신의 세 가지 동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혁신 수준이 크게 향상됐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광동성 맹범리 성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지시는 광동성의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선두에서는 총 목표를 확고히 하며 중대 임무를 잘 완수하고 강성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경제 총량을 선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광동성은 향항 5문과 손잡고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심화하면서 혁신기원, 산업고지, 개방중추, 행복한 보금자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해양 생산 총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게 할 것입니다. 중점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체제와 기재를 완비화해 봉사무역 고지를 조성하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해 인민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0: 기술 혁신, 전면적인 개혁 개방 심화, 사회 문명, 인민 생활 품질, 생태 문명 건설, 발전 안전 보장 등 7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전국과 동시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귀주성 리병군 성장은 우리는 귀주성 업무와 관련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주성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비교 우세 강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귀주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빈곤 퇴치 성과 등 민생의 기본선을 확고히 지키며 실질적인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달성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귀주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건설을 최우선 전략과제로 삼고 요리한 광산자원의 심층 가공,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 6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해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영 주체를 육성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게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 돌봄, 교육, 보건 건강 등 분야에서 민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수천 가구에 더 나은 혜택을 주고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귀주를 건설할 것입니다.
1: 중국 유인 비행공정 판공실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29일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성무조가 탑재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확인 결과 우주 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일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성무조는 무사히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29일 14시 44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 모듈과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 전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성무조는 지상 직원과 협조 아래 신주 23호 성무조와 업무 인계 및 궤도상 경험 교류를 완료했습니다. 19시 20분 북경 우주 비행 통제 센터가 지상 측정 통제소를 통해 귀한 명령을 내린 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의 궤도 모듈과 귀한 캡슐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우주선의 귀한 제동 엔진이 조마되고 귀한 캡슐이 추진 모듈과 분리됐습니다.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가 탑승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우주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신체 상태가 량화하다고 확인해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는 선실 내에서 북경의 무사 귀환을 보고했습니다. 20시 59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이 모두 안전하게 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의 우주료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룡장 장륙은 신주 21호 성무조의 7개월간의 궤도 체류는 가족과 동료들의 관심, 프로젝트 전체 직원들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02호 우주비행사 무비는 이번 우주 임무에서 얻은 경험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 유인 우주비행사업을 위해 계속 분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호 우주비행사 장홍장은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강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계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은 3궤도 빠른 귀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5궤도 귀환 방식 시행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최적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3궤도 빠른 귀환 기술이 전면적인 정상 운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소륜미는 이 방식을 통해 우주비행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동시에 우주선의 자율 능력을 향상시켜 지면 인원의 부담을 줄이고 귀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주 20으로 5주 비행.

0: 행사 승무조는 2025년 11월 1일 중국 우주총거장에 입주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는 211일 동안 궤도에 머물며 중국 우주비행사 단일 승무조 최장 궤도 체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차례의 우주 유용 활동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궤도 비행 기간 동안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는 중국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사상 최초로 우주 파편 충돌로 인한 귀한 지면 그리고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비상 발사 등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전반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비상 행동을 전개하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물류 운행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물류 소요가 탄성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구조가 부단히 최적화돼 제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21조 7천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5% 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6% 늘어 전사회 물류 총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에 달했습니다. 그중 첨단기술 제조 관련 물류 수요의 동기 대비 성장폭이 여전히 10%를 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단위당 물품 물류 총액과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4.8% 늘었습니다. 국제 물류 수요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공급망 보장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됐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입 화물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 늘어 올해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하휘 부회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물류 운행이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특징을 유지하고 물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충돼 생산, 유통, 소비를 지탱하고 접목시키는 핵심 유대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현대 물류 공급 체계가 다그쳐 보완되고 수급 적합성이 안정적으로 격상돼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행을 굳게 다지는 구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 투자가 각각 28.4%, 27.3% 늘었습니다. 신형 기반시설이 동시적으로 건설되고 정보 전송업 투자가 29.2% 성장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주임은 다중네트워크 협동에 힘입어 물류 디지털화, 지능화 전형 보조가 빨라져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 끊임없는 보완에 일조하고 산업과 물류의 공간 포치를 한층 더 최적화했다고 표현했습니다.
0: 2026 세계 스마트 산업 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진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인공지능이 사회 생활과 경제 발전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는 밝은 전망을 전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스마트 박람회의 총 전시 면적은 13만 평방미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개의 종합 전시 구역과 6개의 주제 전시관이 마련됐고 총 740여개의 기업과 기관이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새로 출시된 스마트 안경이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형 모델과 스마트 알고리즘을 내장한 이 스마트 안경은 인술 움직임 포차, 실시간 분여, 정보 처리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참가 업체의 직원 동비는 이 스마트 안경은 중국어와 122개 언어의 실시적인 번역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움직임 인식과 다중 모형의 알고리즘 솔루션을 통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실현할 수 있어 다국적 언어 소통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호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미군이 5월 28일 이란 남부 목표를 공습하자 이란 측은 즉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의 교전이 두 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협상의 큰 방향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제한적인 공격은 협상에 더 많은 협상력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 결과물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소규모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근처에서 5월 28일 새벽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미군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고 그 이유는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원은 로이터 통신에 미군의 작전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아바스 항구 주변에 초토화 공격을 감행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던 미국 유조선을 저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늦게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교전은 수일 전부터 벌어졌습니다. 5월 25일 심야 아바스 항구에서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 측과 언론은 이에 대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뢰를 부설하려던 두 척의 이란 선박과 아바스 항구의 이란 방공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적으로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 이란군은 미군의 대형 무인기와 이스라엘 정찰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27일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 티르 나이바티에 지역 및 베카 계곡의 150개 이상의 레바논 진주당 기반 시설과 무장요원 목표를 공격했다고 밝혔고 자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전쟁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무인기와 로켓탄을 발사해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이 이전에 체결한 临시 휴전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의 작은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는 각기 다른 고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구기에서 전과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미국 매체와 중동 지역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일부 매체가 공개한 협정 내용에는 레바논 방향에서의 충돌 당사자들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창국기를 충분히 활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강력히 타격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약간의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행동을 통해 부패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점차 증가하는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제한적인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저들의 행동이 방어와 자유의 성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행동 자체로 볼 때 미국 측이 명백히 상황 악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 대학 중동연구소 정룡 교수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은 모두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정도였다며 전쟁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은 일정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의를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과격한 행동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양측이 매번 타격을 가할 때마다 더 나은 협상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 대학 명예 교수인 고벤다 클레이트는 이번 충돌이 갈등이 격화되는 신호가 아니라 협상 게임의 일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고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현대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는 또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를 독립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했으며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을 구원하고 홍군을 구원하고 중국 혁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준위 회의 후 전당적으로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중대한 일을 진정으로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정 도중에 우리 당이 가장 단결해야 할 때 장국도가 군을 장악하고 당 중앙을 따로 내와 공공연히 당과 홍군을 분열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항일 전쟁 초기에는 왕명이 당 중앙의 지위에 복종하지 않고 당 내에서 파벌을 만들고 제멋대로 행동해 전 당의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연한 시기에 우리 당은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불일치, 종파주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풍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당을 전례 없이 단합시키고 통일시켜 항일전쟁의 승리와 전국의 해방을 위해 강대한 사상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벼리를 잘 잡아야 그물코가 펼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당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재반 제도를 완비화해 당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더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 정치적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지 못하며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는 데 능란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 대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 요구, 정치 규칙, 정치 규도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각종 문제의 정치적 해위해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 중앙의 중대한 방침을 관철 실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치 중시에 대한 요구를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로만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이 당의 역사로부터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과 부정적 역사적 경험을 섭취해 확고부동하게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실제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함으로써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전 당적으로 상하가 일치 단결해 마음과 힘을 하나같이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0: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현대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석권평 총서기는 길림성 당위원회와 성정부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길림성은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고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는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및 브랜드 농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농업을 현대화된 대규모 산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석권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길림성은 현대화 대농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고 생산 능력과 생산 생태 그리고 생산량 증가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 생산량은 5년 연속 800억 건 이상을 유지하고 양곡 상품률은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서부 소원시 장령현 청원의 재배농 전문 합작사의 밭에서는 푸른 옥수수 이삭이 막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합작사 책임자 진점초는 물과 비료의 통합 사용이 가져다 준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기술과 좋은 방법은 증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북도 항법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잘 설치해 놓으면 큰 농기계가 한번 작동해서 파종과 매몰 등 작업을 단번에 완성합니다. 작년에 합작사의 재배 면적이 6천 무에 달했고 옥수수는 무당 600근 증산했습니다. 이는 물과 비료 통합 사용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과학기술 농업의 발전 덕분에 진점초는 봄철에 밀, 옥수수 그리고 밀그루터기로 대두를 재배하는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진점초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심었지만 지금은 한 땅에서 세 번 수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0: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출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2: 네, 양곡을 기술에 저장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길림성은 한량 지역에 육종센터를 건설하고 종자산업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한편 농기계 연구개발 및 제조의 촉진과 응용 통합시범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경작과 파종, 수확 전과정 기계화율을 95%에 도달시켰으며 대면적의 다수확 고효율 기술을 대규모 보급하고 밀 1,138만 무의 땅에서 물과 비료 통합 사용 플러스 밀식을 보급해 무당 평균 재배 밀도를 1,000그루 이상 증가시켜 단위당 수확고를 평균 약 20% 증가시켰습니다. 장춘시 농안현 용원농업봉사요원회사의 시험밭에서 길림성 농업과학원 농업자원환경연구소의 최홍광 소장은 동료들과 함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볏짚을 전부 깊이 갈아엎고 양질의 퇴비를 추가로 시비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험장의 유기물 함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길림성 경작지의 평균 경작층 두께는 3.5%, 유기물 함량은 6.1% 증가했습니다. 길림성 유위 부상장은 길림성은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흙토지의 유지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성의 흙토지가 얇아지고 작아지고 단단해지는 문제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좋은 땅에서 좋은 양곡이 자랍니다. 송화강 기슭의 흙토지에는 실록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설안시는 생태적 우세를 활용하여 표준화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전체 75만 무의 논에서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 면적이 약 80%에 달합니다. 길림성은 전국적으로 22개의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430만 무 이상의 경작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명품,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 농산물의 총수는 1460개에 달합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길림성은 친환경식품 원료 공급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식품 전 산업체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면서 친환경 생산 핵심 기술의 혁신적인 통합 및 보급 응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길림성 운령 야생 산삼 과학기술개발요한회사에서는 임하 산삼이 분쇄하고 갈아 액즙을 짜며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인삼 음료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정헌청은 우리는 인삼을 중심으로 60여 종의 제품을 제작했고 거친 가공에서 세밀한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통화시는 24개의 인삼 관련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정리 및 통합하고 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중요한 전시회에 참가하고 C급 농업지역 공공브랜드 신청을 시작했으며 통화인삼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는 4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용 신청을 추가했습니다. 길림성은 지속적으로 브랜드 진영을 잘 구축함으로써 장백산 인삼, 길림 입살, 장백산 목이버섯 등 7대 길자호 농산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00개 이상의 지역 공공 브랜드를 포함하고 그중 11개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길림성은 특색 자원의 장점을 계속 발휘하여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종합 개발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네, 길림성 당위원회 황광석이는 습근평 총서기의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면서 길림성은 항상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아 천억근의 양곡 생산 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수호하는 중책을 확고히 짊어지며 고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강화하고 산수가 맞고 아름다운 대곡창을 잘 지켜 현대 농업 건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으로부터 글로벌 남방 국가까지, 산과 물이 있다는 인국으로부터 먼 길을 온 손님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중 물결이 일고 중국이 외교 활동의 밀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에는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푸치,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늘리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여름까지 프랑스와 카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강대국부터 한국, 베트남, 우루과이 등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들은 대부분 호화 비즈니스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각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을 추구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는 매우 일치합니다. 중국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삼는 것이 각국의 우선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요범 소장은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면서 이 시작이 매우 착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대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1.4분기에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을 달성했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0: 의 안정적인 발전 전망은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아직 회복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이자 최대 상품 무역 국가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전한 산업 및 공급망은 세계 각국에 매우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중물결은 협력문서의 서명과 투자 이향의 달성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중국을 이해하는 깊은 상호작용을 형성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동 중에 중국을 이해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편적인 중고 정보를 통해 중국을 해석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영국 수상 스타먼은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의 전고를 인용하면서 서방이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직언했습니다. 2월에 중국을 방문한 독일 총리 메르츠는 항주를 방문하여 기술 기업을 관람하면서 중앙방송총국 음력설 야회에 출연했던 로봇과 똑같은 로봇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추적 관찰 중이던 약 30개의 독일 주요 기업 임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이 미래지향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4월에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수상 산체스는 청화대학에서 연설할 때 16세기 유럽이 서구 중심론의 시각으로 그린 왜곡된 세계 지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늘날 세계와 오늘날 중국을 올바르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또롬은 특별히 고속철도를 타고 웅안 신구와 광서를 방문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다양한 모습을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모잠비크 차보 대통령은 호남과 청해를 방문하여 중국의 생태보호와 빈곤 퇴직 경험을 이해하고 나서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지역 및 글로벌 관리 고등연구원의 최홍건 교수는 이전에 일부 국가, 특히 유럽과 미국이 중국 경제 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비결을 다시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 활용, 시장 전환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분야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모두 세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겐 중국과의 대화와 소통, 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갈등과 발전 문제 등 문제로 인해 현재 국제사회는 책임감 있고 소임을 다하며 능력이 있는 국가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은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자국의 발전과 개방, 포용으로 세계에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게 엉켜 있습니다. 시대적 풍랑 속에서 중국은 항상 앞장서서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중시하며 도의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글의 법칙 최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면서 세계에 지속적으로 평화의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중국을 혼란스러운 세계 속의 안정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주중대사 하셰미는 중국이 분명 안정의 핵심 중차가 되었다면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세계의 안정의 다치라고 말했습니다. 요밤 소장은 중미 간의 이견 차이 관리, 중로 간의 협력 심화, 중국과 유럽 간의 소통 강화 등은 당면 국제 질서 하에 대국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은 대국 관계의 안정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다자주의의 추진자, 글로벌 발전의 인솔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동쪽을 보고 중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발전의 얘기를 보고 대국의 책임을 보며 관리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 전과 진행의 김성동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만 자리 건너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야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리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사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레일에 대한 기대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능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행정 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면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집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청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수행 수준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 권력이 규칙과 개선을 정하여 정부 집권이 법률로 규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구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은 원칙을 견지하며 정부 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본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 기구 기능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제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법률고문, 공직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총제도와 책임소급기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상호연결되고 고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체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립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 연간 각 지역 각 부문은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업무는 한 곳에서 현장 업무는 한 번만으로라는 정무 서비스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서비스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정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정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상품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목록 심사 제도와 동적 관리 기제를 구축하며 정무 서비스 기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심사 비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장소에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평가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 원활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사항의 통합적인 처리를 추진해야 하며 실물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 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더욱 많은 정무 서비스 사항의 단거리 처리, 온라인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라하는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중점상 목록 관리 기재와 상시화 추진 기재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여운 가수가 부릅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갈라진 틈을 스스로 메우는 신비한 콘크리트 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나 도로 표면 혹은 집벽 모서리에서 작은 균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틈은 사실 매우 단단하지만 오히려 취약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미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로화, 침수, 보식, 심지어 붕괴와 같은 잠재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마치 동물의 피부처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햇빛, 물, 공기만으로 균열이 서서히 아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과학 환상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상상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고층 건물, 지하철, 다리, 고속도로 등 거의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핵심 자재로 사용됩니다. 세멘트, 모래, 자갈, 물이 혼합되어 굳어진 콘크리트는 매우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고 막대한 무게와 압력을 견뎌내기에 건축공학에서 대체 불가능한 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균열이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온 변화, 건조와 습기의 반복, 과다하중 또는 집안의 불균형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면 쉽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틈새들은 파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일단 균열이 생기면 공기와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들어 그 속에 철근을 침식시킵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갈층 파손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손상이 쌓이면 결국 구조물이 느슨해지고 도로가 지마하며 심지어 다리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콘크리트 요정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력 점검, 균열 위치 확인, 보수지 주입, 시공 등 전통적인 복구 방법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아 대규모 기반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약 콘크리트가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공학적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물 활성 미생물을 콘크리트 내부에 넣었다가 일단 균열이 발생하고 공기와 물이 스며들면 이러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탄산 칼륨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미생물 유도 탄산엽 침전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균열 부위에서 생성된 박테리아의 탄산 칼슘 결정이 생물학적 세멘트처럼 콘크리트를 다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살아있는 콘크리트 재료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박테리아 콘크리트는 결국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급자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탄산 칼슘을 생성하려면 포도당, 뇨소 또는 칼슘 원천 등 외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인공적으로 영양액을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했기에 요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 복구라는 초기의 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콘크리트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외부 영양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균례를 복원할 수 있는 미생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연계에서 매우 견고하고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공생체인 지의류에 주목했습니다. 지류는 단일 생물이 아니라 람조류 또는 록조류와 진균이 공생하여 형성된 복합체입니다. 바위 표면, 사막, 남극 얼음층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지류는 광합성 공기 그리고 극미량의 수분만으로도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류는 스스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을 서서히 축적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균열 밀봉에 필요한 탄산 칼슘 침전 과정과 약속한 듯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을 받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 진 교수 연구팀은 2025년에 네브래스카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처음으로 일종의 합성 지류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람조류 시네코시스티스 BCC 6803 균주와 사상균 아스페르길로스 니들란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탄산 칼슘을 생성합니다. 이런 돌파는 콘크리트가 최초로 생명체 같은 자가치유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균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 거의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성 지류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활성 충전재가 아니라 콘크리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복구 재료를 생성할 수 있는 생체 모방 공생체 시스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람조식물은 광합성 생물로서 햇빛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수행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지류에서의 에너지 공급자 역할과 료사합니다. 또한 이 균주는 질소를 고정하여 공생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생존 물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균은 매우 강력한 생물 광물화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 속에 칼슘 이온을 흡착하고 탄산 칼슘 침전을 촉진시킵니다. 이란 탄산 칼슘 결정은 콘크리트 균열을 봉합하는 핵심 재료로서 세멘트 구조와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람조 식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상균은 광물을 생성하는데 이 둘이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면 균열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재료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진 교수 연구팀의 실험에서 연구군들이

0: 조사 전자 현미경과 에네르기 분산형 X선 분광 분석을 통해 관찰한 데 의하면 균열 중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된 탄산 칼슘 침전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두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균과 람조류는 모두 세멘트 내에서 안정적으로 몇 주 이상 생존하면서 뚜렷한 쇠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구간의 균열폭은 현저히 감소했고 일부 표본에서는 균열이 거의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 영양분 공급이나 인위적 개입 없이 오직 빛, 물, 공기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골균들은 건조와 습기의 순환, 빛과 어둠의 교체 등 현실 환경을 모의실험하여 시스템이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지속적인 복구 능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합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미생물 간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기능적 상호보완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조성은 천연 지류와 유사하여 우수한 생존력과 안정성을 지닙니다. 이는 활성 콘크리트의 공학적 적용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실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활성 콘크리트의 주류는 건축 자재의 심층 혁명을 예고하며 냉담하고 수동적인 구조체로부터 생명 특징을 지닌 기능 재료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합성 지류 시스템은 콘크리트의 최초로 균열을 감지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자가 치유 능력을 보유했고 재료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지 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외딴 지역, 극한 환경, 심지어 우주 환경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재료 요지 보수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활성 재료가 다리, 도로, 방파제, 터널뿐만 아니라 화성기지의 사전 제작 부분품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초로 씨의 동행길의 인종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룰이 도의가 짙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연길 왕총행 버스가 북대시장역에 종차했다. 북대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버스문이 열리자 70 남짓한 한 할머니 한 분이 숨차게

0: 올라탔다. 랑소리는 정성껏 포장한 상자가 들려있었고 이만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때 버스 중간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 여자가 반갑게 외쳤다. 우리 이모네, 이모,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야, 손이구나. 너는 어디로 가니? 아, 왕청에 급한 일이 있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서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받았다. 조카 옆에 앉고 나서야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기쁨과 흥분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외손녀가 이번에 청과대학에 붙었단다.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말이야. 입학 통지서가 와서 며칠 뒤면 북경으로 공부하러 간단다. 그래서 내가 축하해주려고 이것저것 챙겨가는 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감격이 한껏 묻어났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청과대학이 아닌가. 가문의 경사이자 온 동네의 잔치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원래도 목소리가 컸던 할머니는 흥분이 더해지자 점점 높아졌고 그 쩌렁쩌렁한 울림은 좁은 보산을 가득 채웠다. 손이 역시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세상에, 아, 걔가 원래 똑똑하더니 결국 큰일을 해냈네요. 이모, 저도 입학 축하금을 보내주겠습니다. 손이는 가방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뜻밖의 축하금에 할머니는 미안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내가 괜히 자랑삼아 말해서 내가 돈을 쓰게 했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오늘 하마탕에 그의 친가 할머니도 손녀를 축하해주려고 왕청에 온단다. 지금 온 가족이 아주 잔치 분위기야. 두 사람의 흥겨운 대화에 보스한 공기까지 덩달아 들뜨는 듯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지나친 높은 소음으로 들렸다. 특히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좀차 굳어지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1: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오? 자네 두 사람밖에 없는 줄 아오?
0: 매손 호통에 보사는 순식간에 오로붙었다. 흥분에 취해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할머니와 선이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동시에 몰려와 두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얼른 고개를 숙이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다.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서로 눈치만 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들썩이던 보사는 이내 조용해졌고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여 꼼짝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렇게 10여 분 달렸을 때

0: 퉁명스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40분이면 도착이요. 그런데 전화기 넘어 상대방은 웬일인지 더 높은 음성으로 할아버지를 닥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연길에서 물건 사오는 게 쉬운 줄 아오. 닥치기는. 보산이 또 나갈 듯한 고성이었다. 조금 전까지 타인의 레저를 나무라던 엄격한 모습은 간디없고 그저 성질급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는 슬며시 뒤를 돌아보며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민망함이 살짝 섞인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정겨운 연변 사투리로
1: 아즈바이 전화 받는 소리가 좀 시끄럽구만. 누구 보고 소리 크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 네 소리가 더 큰지 모르겠네.
0: 순간 할아버지는 아차 싶었는지 목에 힘을 주며 내뱉던 말을 뚝 그쳤다. 전화를 대충 마무리해놓고는 면목이 없다는 듯 대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다.
1: 미안하구마. 내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했구마.
0: 조금 전에 서슬퍼렇던 기세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에 할머니와 선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보사는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로 번졌다. 서로에게 조금씩 민망함을 주고받고 나니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졌다. 그 사이 보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왕청 시내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 부드럽게 펼쳐졌다. 마침내 종점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할머니는 뒷좌석 할아버지의 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자루를 등에 맨 것도 모자라 양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잡지 못한 보따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와 조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방금 전 대중교통 레저로 얼굴을 붉혔던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되어 할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요강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갑시다. 선이도 얼른 다가와 짐을 번쩍 들어올렸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할아버지는 오리통절해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 옮기며 물었다.
1: 아즈바이 어디로 가오?
0: 할아버지는
1: 하북의 왕청촌에 갑니다.
0: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1: 우리 딸내미와 같은 동네네.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마침 잘 됐어. 우리 딸이 자가용을 몰고 마중 나올 건데 우리 차에 같이 앉아가면 되겠으구마.
0: 할아버지 얼굴에 안도와 감격의 빛이 교차했다. 세 사람은 짐을 들고 종답게 대화를 나누며 대합실 밖으로 나왔다. 과연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흰색 자가용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2: 엄마,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와?
0: 아, 선이도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쪽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 이 아즈바이는 연길에서부터 같은 보스를 탄 분이다. 마침 너희 동네로 가시는데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차로 같이 모셔드리면 어떻겠냐?
0: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닮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2: 아 그래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침 가는 길인데 잘 됐네요. 얼른 짐부터 트렁크에 싣고 함께 갑시다.
0: 딸은 선뜻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받아

0: 트렁크에 종송스레 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연신 호리를 굽히며 서툰 조선어와 하늘을 섞어 감사를 표했다. 씨씨, 정말 감사하구마.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보산에서의 짧은 오해와 불쾌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만 남았다. 낯선 이들 사이에 오갔던 작은 호의는 결국 따뜻한 동행이 되어 서로를 돕는 귀한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왕청의 거리를 달리는 자가용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기로운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모나고 서툰 부분을 리해하고 품어준 덕분에 귀갓길은 어느새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다. 창밖을 스치는 왕청 시내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히 아름답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김순희 가수가 부른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소모에 대해 공부합시다. 길 장애, 소매 수, 착할 선, 춤 모로 풀이되는 장수 소모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무무백관들 앞에서 연신 탄식을 하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지옥이요 군주의 지옥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체조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조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조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예,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악, 백기, 오기가 출처 진태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죠.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재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천가한다면 편안한 요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저는 소왕에게 중명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천가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조와 채택은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 선무라는 자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2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주석의 초청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올해 전년에 식량풍작 토대를 다지고 향촌지능의 초석을 구축하게 됩니다.
1: 광동성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고 귀주성이 고품질 발전으로 전체 국면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 귀환 캡슐이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

밭과 좋은 품종, 좋은 기계, 좋은 방법의 통합적인 효율성을 촉진하며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마시기의 각지 각 부문은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여름수와 여름파종, 여름관리 작업을 추진해 년간 량곡 풍작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향촌진흥의 초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자리로 집중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밀 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연질 및 제1현인 하남성 신양 회빈현의 밀밭에서 수확기가 전력으로 다해 밭을 오가고 있습니다. 황금빛 밀알이 곡물 하역통을 따라 분출돼 안정적으로 곡물 운반차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격의 운전사 강홍빈은 지금 모두 고표준 농경지여서 수확이 비교적 쉽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60 내지 70물을 수확할 수 있고 짚은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 밭에 되돌릴 수 있게 비교적 깨끗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야근까지 하면서 한무가 성숙되면 한무씩 수확합니다. 여름 양곡은 우리나라에서 년중 수확하는 첫 번째 계절 양곡으로 90% 이상이 겨울밀입니다. 현재 서남부와 호북의 밀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강한 비 날씨의 영향으로 호북의 밀 생산 지역의 밀 수분이 높아져 건조가 어렵습니다. 곡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는 밀 건조와 저장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여 여름 량곡이 알곡으로 저장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북성 상양시 상주구의 한 곡물 건조 봉사소에서 책임자 장호는 농가들이 곡물을 팔러오면 모두 접수해 24시간 밤낮으로 건조함으로써 밀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5월 20일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5월 20일부터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일 건조량은 120 내지 150톤에 달합니다. 석금평 총서기는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을 시종 일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차 당대 보고에서 총서기는 전방위적으로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18억 무의 경작지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며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대사를 마음에 품고 각지는 전력을 다해 수확을 서두르는 동시에 여름 파종과 여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신이시 마릉산진 진두촌의 용묘기지에서는 자동화 파종 라인이 전력을 다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 농민인 리몽은 이전에는 농민들이 일이 익히기를 기다리느라 최적의 벼 모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AI 집사를 통해 밀 파도와 변모 사이에 매끄러운 연기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몽은 지금 휴대폰의 위치와 밀 품종을 입력하면 농업 대모형을 통해 시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대모형은 현재 이 밀은 6월 8일 전후로 약 3일 정도 최적의 성숙기에 도달해 수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이 모델이 있음으로 하여 마치 밀과 벼를 위해 화상회를 열고 언제 교대할지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는 전년 풍작의 기반을 더 잘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료농 반산의 고표준 논밭에서 이양기 4대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변모들이 완전한 흙덩이와 함께 논밭에 꽂히면서 한 줄 한 줄의 얼룩색이 정연하게 펼쳐집니다. 현지 합작사 생산부 정국빈 부장은 이 같은 신형 이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완묘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모는 뿌리가 단독이고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완묘기는 없습니다. 오전에 모내기를 하면 내리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논에 곧바로 새끼개를 풀 수 있습니다. 새끼개를 7일 내지 10일 정도 앞당겨 풀면 일찍이 허물을 벗고 일찍이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 좌우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구식 이양기에 비해 벼 생산량은 100근에서 150근 좌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흑룡강 흑하시에서는 2,800만 모 량곡 파종 작업이 전면 마무리되면서 현재 대면

0: 잇따라 경작지 관리에 관건 단계 들어섰습니다. 강서성 신회에서는 50여만 모 올뼈가 이삭을 패는 시기에 들어섰기에 병충해 예방통지와 경작지 관리보호과업이 긴박합니다. 현지 농업기술자들은 지능충해 관측설비에 의해서 경작지의 과학적인 관리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수구 농업식량관리국 직원 류리는 설비는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최근 비행량 상황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량이 비교적 많으면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침습을 주의할 것을 농가들에게 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요수구 병충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설비는 또 병충해 약을 뿌리는 시기에 정확한지도 립종할 수 있습니다. 량곡 창고가 가득 차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1조 4,500억 원 좌우에 도달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편입했습니다. 동부 흑토지에서 황하, 회화, 해하 주요 생산구와 장강류역까지 광활한 논에서는 사람들이 다망이 보내면서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더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1: 광동성과 귀주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을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광동성은 경제건설 중심 업무와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개혁, 개방, 혁신의 세 가지 동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혁신 수준이 크게 향상됐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광동성 맹범리 성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총요관 지시는 광동성의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선두에서는 총 목표를 확고히 하며 중대 임무를 잘 완수하고 강성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경제 총량을 선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광동성은 향항 5문과 손잡고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심화하면서 혁신기원, 산업고지, 개방중추, 행복한 보금자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해양 생산 총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게 할 것입니다. 중점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체제와 기재를 완비화해 봉사무역 고지를 조성하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해 인민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귀주성은 고품질 발전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총괄을 견지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혁신,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사회문명, 인민생활 품질, 생태문명 건설, 발전 안전보장 등 7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과 동시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귀주성 리병군 성장은 우리는 귀주성 업무와 관련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주성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비교 우세 강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귀주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빈곤 퇴치 성과 등 민생의 기본선을 확고히 지키며 실질적인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달성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귀주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건설을 최우선 전략과제로 삼고 유리한 광산자원의 심층 가공,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제조 등 6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해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영 주체를 육성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게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 돌봄, 교육, 보건 건강 등 분야에서 민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수천 가구에 더 나은 혜택을 주고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귀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0: 중국 유인 비행공정 판공실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29일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우조가 탑재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확인 결과 우주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일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우조는 무사히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29일 14시 44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은 우주정거장 모듈과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 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우조는 지상 직원과 협조 아래 신주 23호 성우조와 업무 인계 및 궤도상 경험 교류를 완료했습니다. 19시 20분 북경 우주비행통제센터가 지상 측정 통제소를 통해 귀한 명령을 내린 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의 궤도 모듈과 귀한 캡슐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우주선의 귀한 제동 엔진이 조마되고 귀한 캡슐이 추진 모듈과 분리됐습니다.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가 탑승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우주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신체 상태가 량화하다고 확인해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는 선실 내에서 북경의 무사 귀환을 보고했습니다. 20시 59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이 모두 안전하게 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의 우주료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룡장 장륙은 신주 21호 성무조의 7개월간의 궤도 체류는 가족과 동료들의 관심, 프로젝트 전체 직원들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02호 우주비행사 무비는 이번 우주 임무에서 얻은 경험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 유인 우주비행사업을 위해 계속 분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호 우주비행사 장홍장은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강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계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은 3궤도 빠른 귀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5궤도 귀환 방식 시행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최적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3궤도 빠른 귀환 기술이 전면적인 정상 운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소륜미는 이 방식을 통해 우주비행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동시에 우주선의 자율 능력을 향상시켜 지면 인원의 부담을 줄이고 귀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는 2025년 11월 1일 중국 우주정거장에 입주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는 210일 동안 궤도에 머물며 중국 우주비행사 단일 승무조 최장 궤도 체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차례의 우주 유영 활동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궤도 비행 기간 동안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는 중국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사상 최초로 우주 파편 충돌로 인한 귀환 지면 그리고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비상 발사 등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전반이 한맘 한뜻으로 되어 비상 행동을 전개하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물류 운행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물류 수요가 탄성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구조가 부단히 최적화돼 제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21조 7천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5% 늘었습니다. 공업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6% 늘어 전사회 물류 총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에 달했습니다. 그중 첨단기술 제조 관련 물류 수요의 동기 대비 성장폭이 여전히 10%를 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단위당 물품 물류 총액과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4.8% 늘었습니다. 국제 물류 수요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공급망 보장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됐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입 화물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 늘어 올해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하휘 부회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물류 운행이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특징을 유지하고 물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충돼 생산, 유통, 소비를 지탱하고 접목시키는 핵심 유대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현대 물류 공급 체계가 다그쳐 보완되고 수급 적합성이 안정적으로 격상돼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행을 굳게 다지는 구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 투자가 각각 28.4%, 27.3% 늘었습니다. 신형 기반시설이 동시적으로 건설되고 정보 전송업 투자가 29.2% 성장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주임은 다중네트워크 협동에 힘입어 물류 디지털화, 지능화 전형 보조가 빨라져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에 끊임없는 보완에 일조하고 산업과 물류의 공간 포치를 한층 더 최적화했다고 표했습니다.
0: 2026 세계 스마트 산업 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진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인공지능이 사회 생활과 경제 발전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는 밝은 전망을 전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스마트 박람회의 총 전시 면적은 13만 평방미터로 의력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개의 종합 전시 구역과 6개의 주제 전시관이 마련됐고 총 740여개의 기업과 기관이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새로 출시된 스마트 안경이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형 모델과 스마트 알고리즘을 내장한 이 스마트 안경은 인술 움직임 포차, 실시간 분여, 정보 처리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참가 업체의 직원 동비는 이 스마트 안경은 중국어와 122개 언어의 실시적인 번역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움직임 인식과 다중 모형의 알고리즘 솔루션을 통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실현할 수 있어 다국적 언어 소통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호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미군이 5월 28일 이란 남부 목표를 공습하자 이란 측은 즉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의 교전이 두 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협상의 큰 방향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제한적인 공격은 협상에 더 많은 협상력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 결과물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소규모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근처에서 5월 28일 새벽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미군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고 그 이유는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원은 로이터 통신에 미군의 작전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아바스 항구 주변에 초토화 공격을 감행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던 미국 유조선을 저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늦게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교전은 수일 전부터 벌어졌습니다. 5월 25일 심야 아바스 항구에서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 측과 언론은 이에 대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뢰를 부설하려던 두 척의 이란 선박과 아바스 항구의 이란 방공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적으로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 이란군은 미군의 대형 무인기와 이스라엘 정찰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5월 27일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 티르 나이바티에 지역 및 베카 계곡의 150개 이상의 레바논 진주당 기반 시설과 무장요원 목표를 공격했다고 밝혔고 자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전쟁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무인기와 로켓탄을 발사해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이 이전에 체결한 临시 휴전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의 작은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는 각기 다른 고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구기에서 전과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미국 매체와 중동 지역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일부 매체가 공개한 협정 내용에는 레바논 방향에서의 충돌 당사자들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창국기를 충분히 활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강력히 타격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약간의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행동을 통해 부패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점차 증가하는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제한적인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저들의 행동이 방어와 자유의 성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행동 자체로 볼 때 미국 측이 명백히 상황 악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정룡 교수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은 모두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정도였다며 전쟁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은 일정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의를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과격한 행동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양측이 매번 타격을 가할 때마다 더 나은 협상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대학 명예 교수인 고벤다 클레이트는 이번 충돌이 갈등이 격화되는 신호가 아니라 협상 게임의 일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고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편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현대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0: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중대한 일을 진정으로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정 도중에 우리 당이 가장 단결해야 할 때 장국도가 군을 장악하고 당중앙을 따로 내와 공공연히 당과 홍군을 분열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항일전쟁 초기에는 왕명이 당중앙의 지위에 복종하지 않고 당내에서 파벌을 만들고 제멋대로 행동해 전 당의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연한 시기에 우리 당은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불일치, 종파주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풍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당을 전례 없이 단합시키고 통일시켜 항일전쟁의 승리와 전국의 해방을 위해 강대한 사상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벼리를 잘 잡아야 그물코가 펼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당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재반 제도를 완비화해 당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더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 정치적 이식이 강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지 못하며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는 데 능란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 대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 요구, 정치 규칙, 정치 규도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각종 문제의 정치적 회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 중앙의 중대한 방침을 관철 실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치 중시에 대한 요구를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로만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이 당의 역사로부터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과 부정적 역사적 경험을 섭취해 확고부동하게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실제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함으로써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전 당적으로 상하가 일치 단결해 마음과 힘을 하나같이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0: 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석권평 총서기는 길림성 당위원회와 성정부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길림성은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고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는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및 브랜드 농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농업을 현대화된 대규모 산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석권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길림성은 현대화 대농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고 생산 능력과 생산 생태 그리고 생산량 증가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 생산량은 5년 연속 800억 건 이상을 유지하고 양곡 상품률은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서부 소원시 장령현 청원의 재배농 전문 합작사의 밭에서는 푸른 옥수수 이삭이 막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합작사 책임자 진점초는 물과 비료의 통합 사용이 가져다 준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기술과 좋은 방법은 증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북도 항법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잘 설치해 놓으면 큰 농기계가 한 번 작동해서 파종과 매몰 등 작업을 단번에 완성합니다. 작년에 합작사의 재배 면적이 6천 무에 달했고 옥수수는 무당 600근 증산했습니다. 이는 물과 비료 통합 사용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과학기술 농업의 발전 덕분에 진점초는 봄철에 밀, 옥수수 그리고 밀그루터기로 대두를 재배하는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진점초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심었지만 지금은 한 땅에서 세 번 수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양곡을 기술에 저장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길림성은 한량 지역에 육종센터를 건설하고 종자산업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한편 농기계 연구개발 및 제조의 촉진과 응용 통합시범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경작과 파종, 수확 전과정 기계화율을 95%에 도달시켰으며 대면적의 다수확 고효율 기술을 대규모 보급하고 밀 1138만 무의 땅에서 물과 비료 통합 사용 플러스 밀식을 보급해 무당 평균 재배 밀도를 1000그루 이상 증가시켜 단위당 수확고를 평균 약 20% 증가시켰습니다. 장춘시 농안현 융원 농업봉사요원회사의 시험밭에서 길림성 농업과학원 농업자원환경연구소의 최홍광 소장은 동료들과 함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볕짚을 전부 깊이 갈아엎고 양질의 퇴비를 추가로 시비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험장의 유기물 함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 경작지의 평균 경작층 두께는 3.5%, 유기물 함량은 6.1% 증가했습니다. 길림성 유위 부상장은 길림성은 경작지 보호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흙토지의 유지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성의 흙토지가 얇아지고 작아지고 단단해지는 문제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좋은 땅에서 좋은 양곡이 자랍니다. 송화강 기슭의 흙토지에는 실록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설안시는 생태적 우세를 활용하여 표준화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전체 75만 무의 논에서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 면적이 약 80%에 달합니다. 결림성은 전국적으로 22개의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430만 무 이상의 경작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명품,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 농산물의 총수는 1460개에 달합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길림성은 친환경식품 원료 공급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식품 전 산업체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면서 친환경 생산 핵심 기술의 혁신적인 통합 및 보급 응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길림성 운령 야생 산삼 과학기술 개발 요한 회사에서는 임하 산삼이 분쇄하고 갈아 액즙을 짜며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인삼 음료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정헌청은 우리는 인삼을 중심으로 60여 종의 제품을 제작했고 거친 가공에서 세밀한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통화시는 24개의 인삼 관련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정리 및 통합하고 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중요한 전시회에 참가하고 C급 농업지역 공공브랜드 신청을 시작했으며 통화인삼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는 4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용 신청을 추가했습니다. 길림성은 지속적으로 브랜드 진영을 잘 구축함으로써 장백산 인삼, 길림 입살, 장백산 목이버섯 등 7대 길자호 농산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00개 이상의 지역 공공 브랜드를 포함하고 그중 11개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길림성은 특색 자원의 장점을 계속 발휘하여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종합 개발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네, 길림성 당위원회 황광석이는 습근평 총서기의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면서 길림성은 항상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아 천억근의 양곡 생산 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수호하는 중책을 확고히 짊어지며 고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강화하고 산수가 맞고 아름다운 대곡창을 잘 지켜 현대 농업 건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으로부터 글로벌 남방 국가까지, 산과 물이 있던 인국으로부터 먼 길을 온 손님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중 물결이 일고 중국이 외교 활동의 밀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에는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푸치,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늘리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여름까지 프랑스와 카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강대국부터 한국, 베트남, 우루과이 등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들은 대부분 호화 비즈니스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각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을 추구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는 매우 일치합니다. 중국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삼는 것이 각국의 우선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요범 소장은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면서 이 시작이 매우 착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대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1.4분기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을 달성했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 전망은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아직 회복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이자 최대 상품 무역 국가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전한 산업 및 공급망은 세계 각국에 매우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중물결은 협력문서의 서명과 투자 의향의 달성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중국을 이해하는 깊은 상호작용을 형성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동 중에 중국을 이해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편적인 중고 정보를 통해 중국을 해석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영국 수상 스타먼은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의 전고를 인용하면서

0: 서방이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직언했습니다. 2월에 중국을 방문한 독일 총리 메르츠는 항주를 방문하여 기술 기업을 관람하면서 중앙방송 중국 음력설 야회에 출연했던 로봇과 똑같은 로봇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추적 관찰 중이던 약 30개의 독일 주요 기업 임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이 미래지향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4월에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수상 산체스는 청화대학에서 연설할 때 16세기 유럽이 서구 중심론의 시각으로 그린 왜곡된 세계 지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늘날 세계와 오늘날 중국을 올바르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윈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또롬은 특별히 고속철도를 타고 웅안 신구와 광산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다양한 모습을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모잠비크 차보 대통령은 호남과 청해를 방문하여 중국의 생태보호와 빈곤 퇴직 경험을 이해하고 나서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지역 및 글로벌 관리 고등연구원의 최홍건 교수는 이전에 일부 국가, 특히 유럽과 미국이 중국 경제 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비결을 다시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 활용, 시장 전환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분야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모두 세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겐 중국과의 대화와 소통, 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갈등과 발전 문제 등 문제로 인해 현재 국제사회는 책임감 있고 소임을 다하며 능력이 있는 국가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은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자국의 발전과 개방, 포용으로 세계에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게 엉켜 있습니다. 시대적 풍랑 속에서 중국은 항상 앞장서서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중시하며 도의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글의 법칙 최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면서 세계에 지속적으로 평화의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중국을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안정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주중대사 하셰미는 중국이 분명 안정의 핵심 중처가 되었다면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세계의 안정의 다치라고 말했습니다. 요밤 소장은 중미 간의 이견 차이 관리, 중도 간의 협력 심화, 중국과 유럽 간의 소통 강화 등은 당면 국제 질서 하에 대국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은 대국 관계의 안정자, 국제질서의 수호자, 다자주의의 추진자, 글로벌 발전의 인솔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동쪽을 보고 중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발전의 얘기를 보고

대국의 책임을 보며 관리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동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만 자리 건너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야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리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사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레일에 대한 기대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년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층 정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능의 기능체계를 완비하고 행정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관리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포지를 했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에 부합되며 집법이 온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렴하고 성실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 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법에 의한 종무 수행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 기구의 기능 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 결정과 정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 권력의 규칙과 개선을 정하여 정부 직권이 법률로 규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구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 층도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은 원칙을 견제하며 정부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본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기구 기능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법률고문, 공직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총제도와 책임소급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상호연결되고 고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체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 연간 각 지역 각 부문은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이트로 오프라인 업무는 한 곳에서 현장 업무는 한 번만으로라는 정무 서비스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심사 비준 서비스 원활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여 정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협동적이지 못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충분하고 지역 간 및 도농 간 정무 서비스 발전이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상품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목록 심사 제도와 동적 관리 기재를 구축하며 정무 서비스 기준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심사 기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장소의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평가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정무 서비스 원활화를 촉진하려면 정무 서비스 사항의 통합적인 처리를 추진해야 하며 실물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 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더욱 많은 정무 서비스 사항의 단거리 처리, 온라인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 약속제와 자료 부족 시 수리 가능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여 지능화, 정밀화, 개성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을 망라하는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둘러싸고 중점상 목록 관리 기재와 상시화 추진 기재를 완비하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원화, 업무 처리 과정의 최적화, 업무 처리 자료의 최대한의 간소화, 업무 처리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여운 가수가 부릅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갈라진 틈을 스스로 메우는 신비한 콘크리트 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나 도로 표면 혹은 집벽 모서리에서 작은 균회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틈은 사실 매우 단단하지만 오히려 취약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미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로화, 침수, 보식, 심지어 붕괴와 같은 잠재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마치 동물의 피부처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햇빛, 물, 공기만으로 균열이 서서히 아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과학 환상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상상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고층 건물, 지하철, 다리, 고속도로 등 거의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핵심 자재로 사용됩니다. 세멘트, 모래, 자갈, 물이 혼합되어 굳어진 콘크리트는 매우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고 막대한 무게와 압력을 견뎌내기에 건축공학에서 대체 불가능한 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균열이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온 변화, 건조와 습기의 반복, 과다 하중 또는 집안의 불균형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면 쉽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틈새들은 파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일단 균열이 생기면 공기와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들어 그 속에 철근을 침식시킵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갈층 파손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손상이 쌓이면 결국 구조물이 느슨해지고 도로가 지마하며 심지어 다리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콘크리트 요정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력 점검, 균열 위치 확인, 보수지 주입, 시공 등 전통적인 복구 방법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아 대규모 기반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약 콘크리트가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공학적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물 활성 미생물을 콘크리트 내부에 넣었다가 일단 균열이 발생하고 공기와 물이 스며들면 이러한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탄산칼륨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미생물 유도 탄산엽 침전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균열 부위에서 생성된 박테리아의 탄산칼슘 결정이 생물학적 세멘트처럼 콘크리트를 다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살아있는 콘크리트 재료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박테리아 콘크리트는 결국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급자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탄산칼슘을 생성하려면 포도당, 뇨소 또는 칼슘 원천 등 외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인공적으로 영양액을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했기에 요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켜 자동 복구라는 초기의 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콘크리트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외부 영양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균례를 복원할 수 있는 미생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연계에서 매우 견고하고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공생체인 지의류에 주목했습니다. 지류는 단일 생물이 아니라 람조류 또는 록조류와 진균이 공생하여 형성된 복합체입니다. 바위 표면, 사막, 남극 얼음층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지류는 광합성 공기 그리고 극미량의 수분만으로도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류는 스스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을 서서히 축적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균열 밀봉에 필요한 탄산칼슘 침전 과정과 약속한 듯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을 받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 진 교수 연구팀은 2025년에 네브래스카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처음으로 일종의 합성 지류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람조류 시네코시스티스 BCC6803 균조와 사장균 아스페르길로스 니들란스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탄산칼슘을 생성합니다. 이런 돌파는 콘크리트가 최초로 생명체 같은 자가치유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균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 거의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성 지류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활성 충전재가 아니라 콘크리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복구 재료를 생성할 수 있는 생체 모방 공생체 시스템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람조식물은 광합성 생물로서 햇빛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수행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는 지류에서의 에너지 공급자 역할과 료사합니다. 또한 이 균주는 질소를 고정하여 공생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생존 물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균은 매우 강력한 생물 광물화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가지고 있는데 환경 속에 칼슘 이온을 흡착하고 단산 칼슘 침전을 촉진시킵니다. 이란 단산 칼슘 결정은 콘크리트 균료를 봉합하는 핵심 재료로서 세멘트 구조와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람조 식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상균은 광물을 생성하는데 이 둘이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면 균열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재료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진 교수 연구팀의 실험에서 연구군들이 조사 전자 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분석을 통해 관찰한 데 의하면 균열 중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된 탄산 칼슘 침전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두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균과 람조류는 모두 세멘트 내에서 안정적으로 몇 주 이상 생존하면서 뚜렷한 쇠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구간의 균열 폭은 현저히 감소했고 일부 표본에서는 균열이 거의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 영양분 공급이나 인위적 개입 없이 오직 빛, 물, 공기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군들은 건조와 습기의 순환, 빛과 어둠의 교체 등 현실 환경을 모의 실험하여 시스템이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지속적인 복구 능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합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미생물 간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기능적 상호 보완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조성은 천연 지류와 유사하여 우수한 생존력과 안정성을 지닙니다. 이는 활성 콘크리트의 공학적 적용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실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활성 콘크리트의 주례는 건축 자재의 심층 혁명을 예고하며 냉담하고 수동적인 구조체로부터 생명 특징을 지닌 기능 재료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합성 지류 시스템은 콘크리트의 최초로 균열을 감지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자가 치유 능력을 보유했고 재료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지 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외딴 지역, 극한 환경, 심지어 우주 환경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재료 요지 보수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활성 재료가 다리, 도로, 방파제, 터널뿐만 아니라 화성기지의 사전 제작 부분품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철우 씨의 동행길의 인종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의 도이가 짙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연길 왕청행 버스가 북대시장역에 종차했다. 북대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버스문이 열리자 70 남짓한 한 할머니 한 분이 숨차게 올라탔다. 량솔에는 정성껏 포장한 상자가 들려있었고 이마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그때 버스 중간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 여자가 반갑게 외쳤다. 우리 이모네, 이모,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야, 손이구나. 너는 어디로 가니? 아, 왕청에 급한 일이 있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서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받았다. 조카 옆에 앉고 나서야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기쁨과 흥분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외손녀가 이번에 청와대학에 붙었단다.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말이야. 입학 통지서가 와서 며칠 뒤면 북경으로 공부하러 가.

0: 그래서 내가 축하해주려고 이거 어쩌고 챙겨가는 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감격이 한껏 묻어났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청화대학이 아닌가. 가문의 경사이자 온 동네의 잔치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원래도 목소리가 컸던 할머니는 흥분이 더해지자 점점 높아졌고 그 쩌렁쩌렁한 울림은 좁은 보산을 가득 채웠다. 손이 역시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세상에, 걔가 원래 똑똑하더니 결국 큰일을 해냈네요. 이모, 저도 입학 축하금을 보내주겠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뜻밖의 축하금에 할머니는 미안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내가 괜히 자랑삼아 말해서 내가 돈을 쓰겠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오늘 하마탕에 그의 친가 할머니도 손녀를 축하해주려고 왕청에 온단다. 지금 온 가족이 아주 잔치 분위기야. 두 사람의 흥겨운 대화에 보스한 공기까지 덩달아 들뜨는 듯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지나친 높은 소음으로 들렸다. 특히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좀차 굳어지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1: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오? 차 안에 두 사람밖에 없는 줄 아오?
0: 매손 호통에 보사는 순식간에 오로붙었다. 흥분에 취해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할머니와 선이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동시에 몰려와 두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얼른 고개를 숙이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다.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서로 눈치만 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들썩이던 보사는 이내 조용해졌고 한동안 무건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여 꼼짝 못하고 굳어있었다. 그렇게 10여 분 달렸을 때 갑자기 정적을 깨며 요란한 스마트폰 벨소리가 보산을 흔들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바로 뒷좌석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통명스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1: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40분이면 도착이요.
0: 그런데 전화기 넘어 상대방은 웬일인지 더 높은 음성으로 할아버지를 닥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1: 연길에서 물건 사오는 게 쉬운 줄 아오. 닥치기는.
0: 보산이 또 나갈 듯한 고성이었다. 조금 전까지 타인의 레저를 나무라던 엄격한 모습은 간디없고 그저 성질급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는 슬며시 뒤를 돌아보며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민망함이 살짝 섞인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정겨운 연변 사투리로
1: 아즈바이, 전화 받는 소리가 좀 시끄럽구만. 누구 보고 소리 크다고 하더니 지금은 네 소리가 더 큰지 모르겠네.
0: 순간 할아버지는 아차 싶었는지 목에 힘을 주며 내뱉던 말을 뚝 그쳤다. 전화를 대충 마무리해 놓고는 면목이 없다는 듯 대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다.
1: 미안하구마. 내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했구마.
0: 조금 전에 솥을 퍼렀던 기세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에 할머니와 선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보사는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로 번졌다. 서로에게 조금씩 민망함을 주고받고 나니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벽도 자연스레 허물어졌다. 그 사이 보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왕청 시내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 부드럽게 펼쳐졌다. 마침내 종종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할머니는 뒷좌석 할아버지의 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자루를 등에 맨 것도 모자라 양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잡지 못한 보따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와 조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방금 전 대중교통 레절로 얼굴을 붉혔던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되어 할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요강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갑시다. 선희도 얼른 다가와 짐을 번쩍 들어올렸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할아버지는 오리둥절해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 옮기며 물었다.
1: 아즈바이 어디로 가오?
0: 할아버지는
1: 하북의 왕청촌에 갑니다.
0: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1: 우리 딸내미와 같은 동네네.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마침 잘 됐어. 우리 딸이 자가용을 몰고 마중 나올 건데 우리 차에 같이 앉아가면 되겠으구마.
0: 할아버지 얼굴에 안도와 감격의 빛이 교차했다. 세 사람은 짐을 들고 종답게 대화를 나누며 대합실 밖으로 나왔다. 과연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흰색 자가용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1: 엄마,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와?
0: 아, 손이도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쪽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 이 아즈바이는 연길에서부터 같은 보스를 탄 분이다. 마침 너희 동네로 가시는데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차로 같이 모셔드리면 어떻겠냐?
0: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닮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1: 아, 그래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침 가는 길인데 잘 됐네요. 얼른 짐부터 트렁크에 싣고 함께 갑시다.
0: 딸은 선뜻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받아 트렁크에 정성스레 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서툰 조선어와 하늘을 섞어 감사를 표했다.
1: 아, 씨씨, 정말 감사하구마.
0: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보산에서의 짧은 오해와 불쾌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만 남았다. 낯선 이들 사이에 오갔던 작은 호의는 결국 따뜻한 동행이 되어 서로를 돕는 귀한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왕청의 거리를 달리는 자가용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기로운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모나고 서툰 부분을 리해하고 품어준 덕분에 귀갓길은 어느새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다. 창밖을 스치는 왕청 시내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히 아름답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0: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김순희 가수가 부른 인생의 석양농을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소모에 대해 공부합시다.

길 장애, 소매 수, 착할선, 춤 모로 풀이되는 장수 선문은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연신 탄식을 하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지옥이요 군주의 지옥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저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이라는 사람은 말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저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저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고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옛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개서 저를 재상으로 전가한다면 편안한 요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법련은 소왕에게 종명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채택을 전가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범조와 채택은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변사로다. 장수 선물하는 자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요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국가문물국이 2025년 전국 박물관 사업 발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박물관은 7,188곳이며 무료 개방 비율은 91%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만 5천 개의 전시회가 열렸고 58만 3천 회의 교육활동이 진행됐으며 관람객 수는 연인 수로 15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10여 건의 문물 해외 전시와 240여 건의 해외 문물 국내 전시가 개최됐으며 이는 4대수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 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초대석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특히 신시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졌으며 주변에 립각하고 일대일로를 포괄하며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이 초보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대양주,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26개의 나라, 지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볼 때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구 동반자와의 상품 관세 수준이 대폭 낮아졌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리행하는 기초에서 협정에 따라 서비스업이 개방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으며 기존 약속 부문의 개방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유무역구의 규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유익한 시도를 하였는데 담판 분야의 범위를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면에까지 확대하여 규제 담판과 규제 협력을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데서 영활성과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고 협력의 모델을 혁신하여 협력 파트너의 지원을 얻었고 개방과 포용, 균형과 호혜 등 협력 리념을 제기하여 협력 파트너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며 대외 개방은 중국 발전의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려면 대외 개방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적인 원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제 고표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정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정보 조달 등 시장 접근 분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 분야에서 환경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변경 후속 조치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여 자유무역구 건설의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연동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제 개혁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도록 추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중국이 시대의 발걸음을 성큼 따라잡도록 했습니다. 개혁개방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체계적인 장애가 있고 중점 분야의 개혁에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을 심층적으로 접목시키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혁, 발전, 혁신에 대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에 강대한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경제무역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연간 지역경제일체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자유무역 배치가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체가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재구성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고수준의 자유무역구가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글로벌화 발전과 국제경제무역규칙 재구성에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그것을 선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무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위 확대, 질적 향상, 효율 향상 등 네 가지 면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고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기재적 보장을 제공해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제와 국내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잘 복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 꽃피는 조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회 심수국제문화산업박람교육회와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박회는 처음으로 APEC 경제체 전시구역을 신설했으며 총 6,312개 참가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12만 점 이상의 우수 문화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우수 문화산업 자원을 집결한 이번 문박회는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심수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전시장은 3개의 종합관과 5개의 전문관 등 총 8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종합관은 문화산업종합관 ABC관으로 전문관은 패션 아트관, 글로벌 문화무역관, 문화전승혁신관, 광동 향항

은 광역도시권 문화산업혁신관, 문화과학기술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전시관 내에는 34개의 세부 전문 전시구역이 마련됐으며 약 300개의 전시업체가 첫 공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에이펙 경제체 전시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 성과에 중점을 두고 특산품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상품, 지역특색 음식 등을 집중 전시해 아태지역 문화교류 협력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박회에는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45개 국가와 지역에 148개 기업이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지질국과 중국 지질대학 전문가팀이 명하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규모가 가장 큰 룡강류 공룡 발자국 화석군, 륙반산 백련자 발자국군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륙반산 지역의 롱덕현에 있는 한 650평방미터 규모의 가파른 암벽에는 1억 1천만 년 전에 공룡 발자국 245개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중 연속된 발자국은 117개이며 나머지 124개는 고립된 발자국으로 흩어져 분포하여 최소 9개의 이동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북부 지역의 전기 백악기 룡강류 공룡의 다양성과 행동습성, 고생태 환경 연구에 귀중한 실물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천전부가 지도하고 연변 인민출판사가 주최한 정률성 년보 출간식이 일전에 제3기 동북도서거래박람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률성은 중국 인민 해방군 행진곡의 작곡가이며 군가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정률성 년보는 시간과 주요 시간을 축으로 삼아 정률성의 학창시절, 성장과정, 혁명사업, 음악창작활동은 물론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와 예술적인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서사에 무게감을 더한 이 책은 정률성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년대기적 연구와 더불어 출판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료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 문화적 가치까지 겸비해 음악사와 당사, 지역 역사 연구를 위한 권위 있는 참교 자료로 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과 홍색문화 전승, 민족문화 부흥을 위한 경전적인 독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중심의 2026년 제1기 무형문화유산 공개 수업이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공익성 무료 강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현장은 학습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강 첫날 해금과 가야금, 농악장단, 전통무용 등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여러 반급에서 해당 항목의 전승자로부터 기초기법과 자세, 박자 등 조선족 전통예술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수업은 7월까지 진행되며 체계적인 무료 교육을 통해 조선족 전통음악과 무용 지식을 보급하고 잠재적인 전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문화적인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교육으로 전승하고 전시를 통해 보호의식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무형문화 보호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 보호중심은 앞으로도 공개 수업을 충실히 운영해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프로리그의 치열한 경쟁부터 사회축구의 열띤 대결, 활발히 펼쳐지는 청소년 대회에 이르기까지 2026년 연변의 축구대회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전민이 참여하고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그라운드 향연이 축구의 고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저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0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 조주입니다. 나루터의 선선한 바람과 서호의 뗏목, 금산의 소나무, 루각의 등불, 한유가 심은 나무, 봄날의 상교, 봉황대에 내리는 비, 강변의 석탑을 비롯한 조주 팔경이 조주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동에 왔다가 조주를 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광동 동쪽의 벌판, 한강의 하류에 위치한 조주는 광동 동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해의 보석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91년 수왕조 때에 조주를 두었고 후에 조주나 조군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당나라 때인 758년부터 조주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북송 때인 10세기에 도시방어의 수요에 의해 조주의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00년대에 성을 증축하고 돌과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으며 성문 7개를 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성문이 광제문인데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주는 원명청 왕조를 거치면서 모두 군과 주로 부의 소재지로 되어 광동 동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조주는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때의 관리들인 상곤과 양사복, 리더규, 송나라 때의 관리들인 진요좌, 오잠, 조정 등이 조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중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송나라 때 조주의 문화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다른 주에는 서원 하나도 없는데 조주는 한 주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붐을 형성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때 진사 자격을 딴 조주 출신의 선비는 송나라 때만 해도 172명에 달했으며 1128년에는 조주에서 9명이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돼 송나라 전체가 들썩했습니다. 명나라 때 조주의 진사는 160명에 달했고 선비 8명이 함께 합격한 미담과 한 가문의 두 형제 혹은 한 가문의 세 선비가 동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조주의 진사들 중 황제가 몸소 주재하는 최고의 시험인 전시에서 서열 3위에 드는 장원과 방안, 탐화도 나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조주는 바닷가의 추로로 불립니다. 조주 고성은 산은 높지 않으나 기계가 비범하고 물은 넓지 않으나 경치가 수려합니다. 조주는 고성의 북쪽에 금산이 솟아있고 동쪽에 필가산, 서쪽에 호로산이 기복을 이루며 한강이 고성의 남쪽을 감돌아 흐르면서 산 세 개와 물 한 갈래가 성곽을 지켜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조주에는 중국의 4대 고대 교량 중 하나인 광제교와 당나라 때 신축한 개원진국선사, 당나라 때의 호로산 마애석각, 북송 때의 건물들인 배교촌, 허부마부, 남송 때의 한효사당 등 수많은 문물이

송나라 때 품격을 유지하는 허부마부,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교량인 광재교가 조조의 고건물 중 세 가지 보물로 인정됩니다. 광재교 서쪽의 광재문 성루는 조조 부성의 동쪽 성문으로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조되었고 1931년에 개축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은 궁중 건물을 모방한 성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가 건뜻 들린 팔짝 지붕을 합니다. 성루의 남쪽과 북쪽에는 2000m 길이의 옛 성벽이 보존돼 성루에 올라서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광재교가 관문 역할을 하며 저 멀리로는 푸른 산발이 기복을 이루어 심히 장관입니다. 여름과 가을이면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돛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광재교의 교각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강물을 따라 조성된 조조고성은 모양이 좁고 길며 지세는 북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성의 북쪽에는 관아가 위치하고 남쪽은 일반 주택구로 되어 있으며 동쪽이 상업구역, 서쪽이 수공업지역입니다. 남북으로 고성을 가로지르는 태평로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수의 폐방이 즐비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세운 이런 석조 폐방들은 조조의 독특한 인문경관을 형성하며 조조의 문명사를 말해줍니다. 조조의 고건물은 하얀 담벽에 검정 기와를 하며 건물 곳곳에 온갖 조각이 정교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조조의 고건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 최초로 당나라 문학가 한유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한문공사는 조조고성 동쪽의 한강기슬, 필가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조의 개원사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네 개의 개원사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신축되어 수차의 보수를 거친 개원사는 송, 원, 명청 등 시기별 건축 특징과 예술적인 특색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궁전 양식의 사합은 건축물입니다. 허부마부는 북송 태종제의 증손녀 더간공주와 부마 허각의 저택입니다. 허부마부는 북송 때인 1064년에 신축해 그 후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송나라 건축의 기본 구도를 유지합니다. 조조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풍부한 전통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조의 많은 지방극 중 가장 대표적인 조조연극은 송나라 때 남이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명나라 때 독립적인 목으로 되었습니다. 곤극과 진극, 한조, 조조의 민간 가요 등의 특색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조조연극은 음률이 우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 밖에 조조의 현악과 사당음악, 고악, 그림자극 등도 짙은 지방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조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문화초대서 오늘 순서에서는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롱한 야광빛으로 빛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 줄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집니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춰 상모 춤꾼들이 어우러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갑니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과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박일권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박일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입니다. 1987년 화룡시 북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일권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난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박일권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해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에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일권은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할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박일권의 이 고백은 중요한 진정한 역경은 외부의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일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9년 10월 박일권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은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상일은 젊은 박일권의 처지를 알게 된 후에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박일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일권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일권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설명절 기간의 풍경구 공연이었는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해야 하는 힘든 첫 무대였습니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쥔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박일권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췄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이도 기술을 자취로 도전하고 익혔습니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한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몸과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박일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일권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일권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객석 관객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됐습니다. 그 후 중앙 텔레비전 방송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 플러스 1, 활락 영웅, 나 음력설 야회에 오를 것입니다. 황금 100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허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 음악 채널 민가 중국과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무료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일

일권의 기술적인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대학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2013년 같은 대회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인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 박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룡종시 문화관 입시시험에 통과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일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의 혁신에 있습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에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 신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중국 자손족 상모의 첫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의 혁신적인 계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5.1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로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이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자 연합회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원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 박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박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박일권의 상모춤이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혁신과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그의 계속되는 도전이 기다려집니다. 이상 상모춤의 전승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일권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정왕이 무여 어디 짓는 혹자네 도틀 문어 성서 두저튼 글량 소원이근 들른 서럭 치마바 도다가 엽지 그제 조정왕 후주 여하 가셨나 아이야 비 참담 볼볼 속이 문 헛나서 가라가지만 진 엠택은 흘지금은 봤지마 가라 잡듯 직지 은침의 야하태군들 오르바그치 서직 안배나 어떤 흑든 성사 누저던 끌에 타이스 리우잔 자이 하일 흐를듯 으치근 노구로 흑승관 볼라 흘레 리샹 수은이다 골라 바타가디 엽치그 성스제 아, 은 하일 헤헤나 상가스니 우치기 으르허부시 우가 늑자 말이옵나 조정왕 미니의 허저 토리질득 발바치 아 엠나시가는 겁을 순에 갔거너 야급을 소상속이 비하를 잘지 왈란 넬흑터른 잡듯이 알회레 볼헌 볼불 허지민누들 회심만 가리 유너스 유마갓 능일로 타이스기 문어 으뜨흔 잡듯이 엠택은 흘치고 레벌벌 알뜬시라 하신 담기 비질은 그득친 털허라 덩리쩌여란 야물아라갈 훈거여그지 바둑그너란 깔떠어라 흐두무니기도 하다바 류넬 류타이 단의 하이림부이 오문조락도리 갈쓴 수발은 류잔 허야고리 하베부시 터구니긴 허가지라 은작뜨는 응지엽 터착뜬 정지엽 제그지 은허일 허문 벌벌로 빠뚝이 엄서지 활짝이 아크지 아르바 허문이기 부이 쇼뜨르 따고알아 아스근

들은 달아 들길래 야마스 등급이나 등러시 더시 너는 바라하라 두저 등여시 틈버린 가지라 벗은 집이네요 일루를 받아 등여 도문 다 후라하는 거요 억들기 더시 너는 눈디 자라 두저 등